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길을 바람 그리고 눈물 벚꽃 모두 떨고 새싹 피기를 바람 그리고 우리 추워 노을처럼 짧고 아름답기를 바라게 모든 거 바람 못돼 너에게 안 아픈 등 기분 좋게 밀기를